사람 별이가 도이게도 우 하이카 돈에마 노여 웨르코라무 하네네미탄 웨라페 와이 벤티마 웨르코코아 이카토 히나 야하페 요코페바 SPR 바쿠나 오니 모이미타라 노레코바 12 a 18 meses pe nemitan güera no güere coina mo güeteri vacuna y cactú güeteri de moica y en voy con pena el Ministerio de Salud Pública vacunatorio pe vacuna ni moini copete y te cubra el guapo el que tuvo coágina mitad de covera y cuáne vacunatorio y anuis beba vacunate punto